불똥 이마 불똥 매 반대 불똥 이마 불똥 매 반대 불똥 이마 불똥 매 꼬네 컬러풀 꼬네 컬러풀 꼬네 컬러풀 찌기 찌기 찌기 찌기 찌기 찌기 찌기 어 찌기 찌기 찌기 찌기 왜네 원복아 이제네 몰리야 바스피올렉 툴루 집에 탔냐 먹으니 라스카 도요 고파니 공간 세미 프리라이 오죠 Can't turn me down, how about the blood clot, do you? The neighbors, them attack and a so-so. About the nice, but we don't care about to know. Because the two of we are good, we can do this. Spice up the neighborhood like...